0: for bringing about the realization of the inner deity yoga state.
1: Dadi dorji tekba sundadi dorji sida dadi michibi geje imbare gang michibe reslona tabshi yer michibe da tabshi yer michibe sadi krisis gorslona jiri ni tekba chumbu ji luliya da kasore kuge 동유도배 로디 실업체 이시이 초체 다드네 진소 기체바디리 에네 디체 탑체 저다 드르르베 탑시 니부디 에네 숭도 되고 그래스 베나 루루기 에네 가사시고리 어 교환이 교고 순환시 사서도 순환시 내시고 담보군이 탑을 쇼세니 아니 랑드 추구 담바 현주 수구 담바 자 그런데 담반이 있는 기구대 아니 랑드 제수 틈베 아니 두 가시고 순환고 사다 예식 초 이부도 순둔제가 다네 탑고 레송인 바래 아 대신도 아니 나와자고에 우먼주고 나래야 군수진이 쇼양하고 대교고 남외교고 대니교고 남외 눈산의 계획론 독수지 대형인데 자수 바로 초동으로 선송인 바래 자 드네 이메 인두산에 가서 우리 그게 산지기 고방 아니 근데 성수는 미세바 땡기 콜로 딘데기 아니 대비연대 땡건도 제발해야 교주인에 아니 탑시 송도 되고 그래서 송인 바래. 레데 하루도 심배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야 돼 송구야 말해. 가려서 나오나 탑도 싫었어야 돼. 뭐 소소를 샤고 위하래. 나발 나게 태백 걸려야 탑시 예름이 심었어. 반절 쓰다야 돼. 탑시 예름이 심었어야 돼. 탑도 싫어. 뭐 소소니 아니 직조수 직송의 관해. 예 가서 우리 그 순둔자 왔어요 대산마인 봐 물론 찍는 덕세 탑시 소수 잡아 마도 뭐 찍도 예 대로 찍이 저자가 뭐 예를 미시 봐 세야지 송인 바래 근데 인도 떨어졌어 다 탑시 예를 미시 봐 물론 찍리야 이니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우는 뒤에 내가 좀 남이기 걸려야 아니 외세기 실에 아니 쑥 가서 우리 그게 수고도 나봐 제수 틈에 아니 남직다 아니 가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수고도 나봐 틈에 남디 퇴직을 여대가 제체 드는리보다 탑시 간다 외세 찍니 아니 수고도 추구 다 가서 그게 둘을 쉬어야 되겠지 둘을 그게 가서 우리 그게 다 둘을 그게 둘을 되겠지 쉬고면어 드는리지 다 아예 봐 아다 소소 드리지 공업을 누야지 여러 인류산에 대시 그게 시등이야로 달래야 아니 규도 원매금에 장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동료도 그 수능 하셔 면에 드리지가 다 서구로 깨셔 아니 깨베 서구 등이를 미네 야 동료 보면 와 드리잖아 아니 탑시 다들 탑시 이게 몇십을 배지 가서 그래. 다만시 탑도 서구 다시와를 미국에 차네 탑다. 아니 동일은 예반 전배 차네 실업시네 숭야지. 다 탑시 오직 덕세치야 마도 오직도 여다 와도 배지 면도. 자, 다 조조 탑시 이게 몇십을디. 네, 내서 라미그 겁니다. 송대하게 구투 송주. 로맥감에 수주송대야 다 대관에 로기하래 소소 딘사래
0: So here we are talking about the various levels of the path of the Vajrayana vehicle So he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Vajrayana the indestructible or indivisible vehicle So Vajra here has the connotation of indivisibility So in that sense we are talking about a vehicle that has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보고 있으면 웃으실 때 딱 면접 보는 중 그래요.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있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 있어도 과연. 이해 돼?